watching bears. Now you and no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